0: 빵짱 예비촌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뭐 필요한 인포템 로컬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반은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로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Choy, may man o kadangadalitan?
3: Anon mo na, day? Kadalika, dumasin naman.
2: Ang ako nabi nga best friend,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ng birthday. Hatagan ko siya. Tutal, parehas man sila sa man o nga sapat.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
5: All the way.
4: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OR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OR Classics.
4: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OR.
4: Classic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70s.
4: MOR.
5: Classics.
9: Remember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OR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OR.
5: My only radio.